그대의 컬러 시키시키사자 꼬맹 자이 감가 SKSKZAZA Yeah, we call 好，继续有另外一队嘅女团啊，应该都系今年出现嘅，叫 Shiro， 我们就是什么。